마야나 탈러브 타이방시다 낭기 덕자나 힝제리베니 닝제브 구딩 비나비바 짱제브 친구 낙비 헤이바 헤이붕오 구름제리 또 올라버는 아이나 덕자 헤이바 시브 성글.

라이쇼리 시이시 따비 기부글러나 야카이로 란톡자바 마땅시다 루이제리 나시기 로커차기바 세이석구싱디 베나기 세이석다 동브럼 비라 이보야마 라다비노 컬처럴 애소시에이션기 세이석구싱나 석바 이말레박부 구름저비 이시 세이링바나 비젠드 쿠마르 서마 프로그램밤 빌라싱나 석바 라이쇼리 시이 세이링바나 타바누 쿠라이점 아니 슈발라이쇼리 시이다 유음남 Nandini Devi, Sairing Bana, Brojendro, Wahingcha Amadi, Aroiba, Laisholi Shaida, Seishakpa Ningthogjam, Ashok Kumar Singh, Sairing Ba, Brojendro, Wahingcha. Makalmatelgi Thorumkya, Sandoktuna Tahanjari Vasi, Akashvani Imphalgi, FM Sangai, Channel Degini.

0: 강인범, 셔묵어우, 트럼프 독바, 농통범, 로마.
1: 옥질란 독자리, 파링라인의 산 독자리 바리에 료시릴, 나시나 하이엔기다막 다라수부 땅각, 나시기 땅각들 로고자리, 레디오 넘버원비 아코이뿌인다. 아이버 독터 강인범 사무가우, 부독바 농통범 로마, 건젤다 라시럼 닐레산드라마디, 콰이락범 미낙시. 옥질레제리, 파링라인의 산 독자리 바리에 료시릴, 나시나 하이엔기다막 다라수부 땅각.

0: 나하롤기 콘절 토럼 다비르바 싱부 라이스람 말렘간바 마이테이나 다람나 옥제리 크룸제리 나시기 토럼다 탐제리 코눙 아마디 콜랑세샥론다 나하싱기 토당 아마디 피다 하이리바 히르마시다 폭 아티스트 오이나 레이비리바 톡촘 프리오버타 마이테이가 우나두나 와리와타이 사바 우나두나 와리 사비가 더리비 가우리 하우범
1: 아한마 막다다 나세 회기 타오르마시다 이봉 톡촘 프리오버다 마이테이보 따람노 옥체리
2: 당세
1: 아한바세 이봉다 강저닝바세 나세게 코이나 탐저리 바히람 코눙 아마디 쿨랑 쉐샥론다 나하싱기 타우당 아마디 피다 하이버스가 마리 레이나 나한바다 락차바 마탐다 코이기 아마타마마다디 쿨랑 이샤이 코눙 이샤이 하이바세 토이도켄독 나마미 샴루라보금 우람메두부 마시디 아무칸나 힝갈락바기 마샤카마 우자리 코이나 나하싱나 도망갬나 밤나 장신바 아도 에사 프랙티셔너 아마 오이나 하우제 마시기 피범세 카다이데 레이디 카람바 마콤데 레이디 하이바세 타모기 미디앙 하나키탕 하이비
3: 하나가 레렴리바 피움 하베디 마미 샴르바 두금르바 거기 세셔가시 마시디 마담치기 나하론치나 거기 이빠나 이쁜나 하나 세나람 블링럼마시다 그 한진다베야디 하베기 고크롤로 모기 토나마 슈마시기 나하론진나 담노 깐 혼나 보기 마미 수조 그노 우부팡이 근데 마시기 로이나나 거기 호조호직 레리바 거기 지금르바 코능이 세이 지금르바 따나 타나베야드라바 세셔가시 무르피야로 하베기 나하시나 토와야우나 밤제나 착부 세셔가 모이는 것이디 아주기마디 나하마야 엄톨라 크레
1: Tamugi personal loom damukitang lakcharaga Tamugi oina karamba matamdagi kulang ishai kunung ishai she tambirakpa masida khongda birakpa se haubirakibano kari wakhalondagi haubirakibano haibasi shukitang haibiyo
3: haisege aina yampikling age matam haitare angangoi ingi matam aiji mahusana khogi radio da kaida kunung ishai lakpa dagi pena ishai lakpa se shukimata yampam jaba angangoi na matam du da ai chahi taruk tare doi muki lem oi ramani na khali am pingna nongna anga ngoina sugimati yam pamjere video de lakum tam da kunumi sei dipena lakum tam da ai chiri dogi manak ta changsel lagna kong thangsel laga ta ba dugum ba matam du da ge dum hora ga chana sakpadi haita bani na video de lai ba mong matau adagi radio de sei ba singa do aina khadi tang mong matau tam jaraga ani he ngang ba tumin tumin he aina lari pa ba da adagi ai thanda lai ba da aina thabai khang to matamde hek sapa kai umatam de swaina sinda penaji khongaga gi pena khongbogi mong matok sitam ga pena gi sesak kai ki jeina ai tam jaw haitare smain tok dinai ji sapikna am pam na hore dugi matung da ai ma pokpa ibu bokse ai gi pu haitare pu je kabulam jaw da gine pu gi manak ta ai se matam khara sahi khara ai je lei pu ni yo ga lei matam ji de pu je kang sa kabulam jaw lom da gi oi bani na khogi moirang kang lei ron gi oi bo sesak sing asigum ba si amna khang ba yam hai ba de puma samakti na sangkritan sakpane thongjam mangi yadna pugi manaksi dalai ba matamji da ina ipuji da dam hangba pu usman to busne kai no khambana kaman to bano desi wori li li jinas man kaman to bano sum hangma da mana matam da khoi gi lu ta yep chabne ba ma se ta yep chab gi pajin ji ide na mana ngon da wori che tum libi ba adu ko sai sak sing du sum mana chana dum takri ba matam du gi sai sak si ayam bana ja thanga mo jaw gi sai sak ki mo ung jina yam ba ina to we adu gum ba gi sai sak sing che ngon da dum takri matam ai am su san na ba ngon da pamjaba sesak do oibdan maram ora kanda aini puji gi manaksi da tum nuti numi khoding gi lari pa bo bo oiro adegi pu ai tum ning gi wari libi go bu hair su adegi pu ai sak la me ning ai tawra su puji nang se ai gi nausum moina na bi sei ji sak sa ga ai bu sum bi ba adegi ai bu nga haktang sak ngai na bagi wari libi bi matam da adu gum bi sei ji sak bi ba pu adu gi sei da tan ning gi dum tum sak bi yo khamba ji na kana anu nong ban ji na kai no ade kaman to wi sman to wa sum bagi wari ji tum toro padegi ai ngon da masigi bi sak ping ngai degi ai ye thamoida aigi pungni hsang da suru ga lakpa sum phoksi am pamje bagi sechak chi oire adugi matung da gi chahi ni pan sum suba matam dai da aise akoi ba bana torogo oja go shemi te da ihan hana aise tamba pubi bene khu chamaga dumaina pubi naga pan ching ju bung le ta sanga ga le me oja go shemi te gi yum je tam da ihan hana oja gi manak tu da baba na dumaina torogo sik pik na pubi da gi aise dumaina oja da gi sechak ching ji khara tamba haujaraga dumaina mathang mathang ai kewa ba oja be da pati da mu makha tam khra adugi matung da oja iru mu pa da ma pati da da gi aina su kai bu matam da ko gi ko thanga mu oja gi sechak da gi oja lam jau tum bu gi sechak ching ji na radio da kari da aina da gi recording da gi kari da gi khata ar ga gi lu sing moina na ba mu gi sechak se da ji am pam ja ba mu ma samak ti aina haujik gyan ᱛᱟᱨ ᱠᱩᱢᱤ ᱠᱩᱯᱛᱟ ᱫᱤ ᱞᱮᱛᱨᱟᱵᱟᱱᱤᱱᱟ ᱛᱟᱢᱱᱤᱝᱟ ᱜᱟᱡᱩ ᱛᱟᱢᱵᱟ ᱯᱷᱟᱝᱵᱩᱜᱤ ᱠᱷᱚᱛᱚᱝ ᱪᱟᱵᱟᱫᱚ ᱞᱮᱛᱨᱟᱵᱟᱱᱤᱱᱟ ᱫᱚᱢᱟᱭᱱᱟ ᱛᱚᱨᱜᱟᱭᱱᱟ ᱯᱷᱚᱠᱤ ᱡᱟᱨᱱᱤ ᱡᱮ ᱫᱚᱢᱟᱭᱱᱟ ᱚᱣᱟᱱ ᱦᱚᱱᱟ ᱡᱟᱨᱮ
1: ᱚᱭ ᱢᱟᱠᱟᱛᱟᱱᱟ ᱠᱷᱟᱝᱡᱟᱨᱤᱝ ᱵᱟᱥᱮ ᱠᱷᱚᱭᱜᱤ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ᱠᱩᱞᱟᱝ ᱤᱥᱟᱭ ᱦᱟᱭᱵᱟᱥᱮ ᱯᱷᱚᱠᱤ ᱢᱟᱱᱩᱝ ᱫᱟ ᱭᱟᱣᱵᱟ ᱢᱟᱱᱩᱝ ᱪᱟᱱᱵᱟ ᱟᱫᱩᱜᱩᱢᱵᱟ ᱥᱟᱭ ᱥᱟᱯᱞᱚᱱ ᱟᱢᱟ ᱠᱷᱟᱜᱱᱮ ᱟᱫᱩᱜᱟ ᱟᱛᱚᱯᱟ ᱥᱤᱝ ᱥᱤᱫᱟᱜᱤ ᱢᱟᱦᱟᱠᱤ ᱢᱟᱥᱚᱠ ᱢᱟᱚᱝ ᱦᱟᱭᱵᱟᱫᱟᱨᱮ ᱤᱥᱟᱭ ᱥᱤᱜᱤ ᱥᱟᱠᱯᱟᱜᱤ ᱢᱟᱚᱝ ᱢᱟᱛᱟᱣ ᱚᱭᱨᱟᱜᱟᱥᱩ ᱢᱟᱥᱤᱜᱤ ᱥᱟᱭ ᱥᱟᱠᱞᱚᱱ ᱥᱮ ᱢᱟᱥᱤ ᱢᱟᱛᱟᱣ ᱠᱟᱨᱟᱢ ᱛᱟᱣᱵᱟ ᱥᱟᱭ ᱥᱟᱠᱞᱚᱱ ᱱᱚ ᱦᱟᱭᱵᱟᱥᱤᱜᱤ ᱢᱟᱛᱟᱝ ᱫᱟᱥᱩ ᱠᱤᱛᱟᱝ ᱦᱟᱭᱵᱤᱭᱩ
3: ᱦᱟᱭᱡᱟᱜᱤ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ᱦᱟᱭᱨᱟᱜᱟᱫᱤ ᱟᱠᱷᱚᱭᱱᱟ ᱠᱩᱱᱵᱟᱜᱤ ᱚᱭᱱᱟ ᱠᱷᱟᱝᱱᱟᱨᱤᱵᱟᱡᱤ ᱞᱚᱭᱱᱟ ᱢᱟᱠᱤ ᱠᱷᱟᱝᱱᱟᱨᱮ ᱚᱠᱤ ᱦᱟᱱᱟ ᱪᱟᱱᱟᱨᱟᱢᱤᱵᱟ ᱠᱟᱝᱞᱮᱨᱚᱱ ᱥᱟᱭ ᱥᱟᱯᱩ ᱚᱭᱨᱚ ᱢᱚᱭᱨᱟᱝ ᱥᱟᱭ ᱥᱟᱭ ᱥᱟᱯᱩ ᱚᱭᱨᱚ ᱪᱟᱠᱯᱩᱜᱤ ᱥᱟᱭ ᱥᱟᱯᱩ ᱚᱭᱨᱚ ᱟᱫᱟᱜᱤ ᱠᱟᱠᱥᱤᱝ ᱦᱟᱨᱟᱣᱵᱩᱜᱤ ᱥᱟᱭ ᱥᱟᱯᱩ ᱚᱭᱨᱚ ᱢᱟᱭ ᱢᱟᱜᱤ ᱛᱚᱝᱜᱟᱱ ᱛᱚᱝᱜᱟᱱ ᱯᱷᱚᱠ ᱥᱤᱝ ᱞᱟᱭᱨᱤᱵᱟ ᱥᱤᱝᱡᱮ ᱯᱩᱨᱟᱹ ᱯᱩᱱᱡᱟᱞ ᱞᱟᱜᱟ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ᱦᱟᱭᱵᱟᱢᱟ ᱠᱟᱢᱚᱱ ᱱᱚᱭᱵᱟ ᱛᱟᱢᱟᱢ ᱢᱚᱭᱱᱟ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ᱦᱟᱱ ᱞᱟᱭ ᱟᱫᱚᱵᱩ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ᱥᱤᱠ ᱛᱚᱯᱛᱚᱯᱟ ᱟᱠᱷᱩᱭ ᱜᱚᱭᱵᱟ ᱠᱩᱥᱟᱠ ᱦᱟᱭ ᱛᱟᱨᱮ ᱛᱚᱝᱜᱟᱱ ᱵᱟ ᱥᱟᱭ ᱥᱟᱠᱛᱟ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ᱜᱤ ᱥᱟᱭ ᱥᱟᱠᱟᱢ ᱞᱟᱭᱡᱮ ᱢᱟᱨᱟᱢ ᱫᱤᱠ ᱛᱚᱝᱜᱟᱱ ᱵᱟ ᱦᱟᱭ ᱛᱟᱨᱜᱟᱫᱤ ᱢᱟᱜᱤ ᱛᱚᱝᱜᱟᱱᱟ ᱫᱚᱞᱚᱵ ᱞᱟᱝᱫᱮᱱ ᱛᱚᱫᱨᱤ ᱥᱤᱱᱤᱥᱤᱝᱵᱟ ᱭᱟᱣᱨᱟᱜᱟ ᱛᱚᱝᱜᱟᱱᱟ ᱢᱟᱜᱤ ᱥᱟᱭ ᱥᱟᱠ ᱥᱤᱝᱟᱡᱮ ᱠᱩᱵᱤ ᱢᱟᱝ ᱢᱟᱜᱤ ᱪᱷᱟᱠᱟᱫᱟᱵᱟ ᱥᱟᱭ ᱥᱟᱠ ᱛᱚᱝᱜᱟᱱ ᱵᱟ ᱥᱟᱭ ᱥᱟᱠ ᱠᱷᱟᱨ ᱞᱟᱭᱡᱮ ᱠᱚᱫᱚ ᱢᱚᱭᱱᱟ ᱥᱤᱠᱟᱯ ᱞᱚᱱ ᱵᱚ ᱦᱟᱭᱵᱟᱱᱮ ᱫᱟᱜᱤ ᱯᱟᱱᱛᱷᱚᱭᱵᱤ ᱥᱟᱭ ᱥᱟᱠ ᱞᱟᱭᱢᱟᱨᱮᱱ ᱥᱟᱭ ᱥᱟᱠ ᱱᱚᱝᱞᱟᱣ ᱤᱥᱟᱭ ᱱᱟᱣᱥᱩᱢ ᱤᱥᱟᱭ ᱜᱟ ᱦᱟᱭᱵᱟ ᱥᱩᱢᱟᱭᱱᱟ ᱠᱷᱟᱨ ᱠᱟᱢᱟᱱ ᱞᱚᱭᱵᱟ ᱥᱟᱭ ᱥᱟᱠ ᱥᱤᱝᱡᱮ ᱥᱤᱱᱮᱢᱟ ᱢᱟᱨᱩ ᱚᱭᱨᱟᱜᱟ ᱠᱷᱟᱨ ᱦᱮᱱᱟ ᱥᱟᱠᱯᱟ ᱥᱟᱭ ᱥᱟᱠ ᱠᱷᱚᱱ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ᱦᱟᱱᱟ ᱛᱚᱝᱟᱱᱟ ᱦᱟᱜᱟ ᱥᱟᱜᱤ ᱠᱟᱢᱟᱱ ᱛᱟᱢ ᱚᱭᱱᱟ ᱞᱚᱨᱤᱵᱟ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ᱫᱚ ᱱᱟᱛᱟᱵᱟ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ᱦᱟᱱᱟ ᱯᱨᱚᱯᱟᱨ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ᱟᱢ ᱚᱭᱱᱟ ᱢᱟᱭᱟᱢ ᱱᱟ ᱠᱷᱟᱝᱱᱟᱵᱟ ᱫᱩᱜᱩᱢᱵᱟ ᱥᱟᱭ ᱥᱟᱠ ᱢᱚᱭᱱᱟ ᱞᱟᱭ ᱟᱫᱚ ᱠᱷᱩᱞᱟᱝ ᱤᱥᱟᱭ ᱦᱟᱭᱵᱟᱥᱤᱱᱟ ᱠᱩᱜᱤ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ᱦᱟᱨᱤᱵᱟ ᱥᱟᱭ ᱥᱟᱠ ᱟᱥᱤᱜᱤ ᱢᱟᱱᱩᱝ ᱜᱟᱫᱤ ᱭᱟᱣᱵᱟ ᱥᱟᱭ ᱥᱟᱠ ᱟᱥᱤᱱᱟ ᱫᱤ ᱞᱚᱭᱱᱟ ᱠᱚᱱᱡᱟᱱᱵᱟ ᱟᱫᱚᱜᱟ ᱠᱚᱱᱡᱟᱱ ᱞᱟᱜᱟ ᱥᱩ ᱢᱟᱜᱤ ᱥᱟᱭ ᱥᱟᱠᱛᱤ ᱛᱚᱝᱟᱱᱟ ᱫᱤ ᱞᱟᱭᱡᱟᱵᱟ ᱦᱟᱭᱵᱟᱫᱤ ᱠᱩᱱᱩᱝ ᱤᱥᱟᱭ ᱥᱤᱜᱤ ᱢᱟᱱᱩᱝ ᱜᱟᱫᱤ ᱭᱟᱣᱡᱟᱵᱟ ᱟᱫᱚᱜᱟ ᱢᱟᱜᱤ ᱥᱟᱭ ᱥᱟᱠᱛᱤ ᱛᱚᱝᱟᱱᱟ ᱞᱟᱭᱡᱟᱵᱟ ᱟᱫᱚᱜᱩᱢᱵᱟ ᱥᱟᱭ ᱥᱟᱠ ᱢᱟᱠᱷᱟᱞᱟᱢᱱᱤ ᱦᱟᱭᱵᱟᱫᱤ ᱢᱟᱜᱤᱱᱟ ᱟᱢᱩᱠ ᱠᱷᱩᱥᱟᱠ ᱥᱤᱱᱟ ᱟᱠᱷᱩᱭᱜᱤ ᱭᱟᱢ ᱣᱟᱝ ᱱᱚ ᱣᱟᱝ ᱱᱟ ᱥᱟᱠᱯᱟ ᱠᱟᱨᱤᱜᱩᱢᱵᱟ ᱟᱨᱟᱯᱟ ᱢᱟᱫᱟ ᱟᱠᱷᱩᱭᱱᱟ ᱥᱟᱭ ᱛᱷᱟᱵᱟ ᱢᱟᱛᱟᱢᱫᱟ ᱟᱫᱤᱜᱤ ᱟᱨᱟᱯᱟ ᱢᱟᱯᱷᱟᱢ ᱢᱟᱫᱟᱜᱤ ᱟᱠᱷᱩᱭᱜᱤ ᱞᱟᱝᱱᱟᱨᱟᱜᱟ ᱥᱟᱠᱱᱟᱵᱟ ᱥᱟᱭ ᱥᱟᱠ ᱦᱟᱭᱛᱟᱨᱮ ᱟᱫᱩᱜᱩᱢᱞᱟᱵᱟ ᱢᱟᱫᱟᱜᱤ ᱢᱟᱦᱩᱥᱟᱜᱤ ᱯᱨᱟᱢᱟᱱ ᱯᱟᱱᱛᱷᱟᱭ ᱪᱤᱝ ᱯᱟᱛᱩᱨᱮᱞ ᱞᱮᱨᱤᱵᱟ ᱟᱥᱤᱜᱩᱢᱵᱟᱫᱟ ᱯᱨᱟᱢᱟᱱ ᱯᱟᱱᱛᱷᱟᱭ ᱛᱟᱣᱨᱟᱜᱟ ᱯᱟᱣᱨᱚ ᱯᱟᱱᱛᱷᱟᱭ ᱛᱟᱣᱨᱟᱜᱟ ᱛᱷᱟᱢᱚᱭᱜᱤ ᱚᱭᱵᱟ ᱟᱠᱷᱩᱭᱜᱤ ᱯᱷᱚᱝᱫᱚᱜ ᱱᱤᱝᱵᱟ ᱭᱟᱣᱟᱡᱮ ᱟᱠᱷᱩᱭᱜᱤ ᱛᱷᱟᱢᱚᱭᱫᱟ ᱞᱟᱭᱡᱟᱨᱤᱵᱟ ᱣᱟᱠᱷᱟᱞ ᱤᱥᱟᱭ ᱦᱟᱭᱱᱤᱝᱵᱟ ᱣᱟ ᱠᱩᱫᱤᱢᱚᱠᱥᱮ ᱤᱥᱟᱭ ᱚᱭᱱᱟ ᱜᱟᱥᱟᱜᱤ ᱯᱨᱟᱢᱟᱱ ᱚᱭᱱᱟ ᱛᱟᱣᱨᱟᱜᱟ ᱯᱷᱚᱝᱫᱚᱜᱯᱟ ᱟᱫᱩᱜᱩᱢᱵᱟ ᱢᱟᱯᱷᱚᱝᱫᱚᱜᱠᱤ ᱠᱩᱥᱟᱜᱟᱥᱤᱱᱟ ᱟᱠᱷᱩᱭᱜᱤ ᱠᱷᱩᱞᱟᱝ ᱤᱥᱟᱭ ᱦᱟᱭᱫᱟᱱᱟ ᱡᱟᱥᱤᱝᱱᱟ ᱫᱚᱢᱟᱭᱱᱟ ᱛᱟᱠᱯᱤᱨᱟᱢᱮ
1: ᱦᱳᱭ ᱭᱟᱢᱱᱟ ᱱᱩᱣᱟᱭᱡᱮᱭ ᱠᱷᱩᱞᱟᱝ ᱤᱥᱟᱭ ᱠᱷᱩᱱᱩᱝ ᱤᱥᱟᱭ ᱦᱟᱭᱵᱟᱥᱤᱜᱤ ᱢᱟᱥᱚᱠ ᱢᱟᱚᱝᱜᱤ ᱢᱟᱛᱟᱝᱫᱟ ᱛᱷᱚᱭᱱᱮ ᱦᱮᱱᱟ ᱠᱷᱟᱝᱵᱟ ᱜᱟᱢᱡᱟᱵᱟ ᱞᱚᱭᱱᱟᱱᱟ ᱛᱟᱢᱚᱫᱟᱜᱤ ᱟᱢᱩᱠ ᱠᱷᱟᱝᱡᱟᱱᱤᱝᱵᱟᱥᱮ ᱟᱠᱷᱩᱭᱜᱤ ᱞᱟᱭᱡᱟᱨᱤᱵᱟ ᱞᱟᱢᱫᱟᱢ ᱢᱟᱥᱤᱜᱤ ᱱᱟ ᱪᱮᱛᱱᱟᱵᱤ ᱠᱟᱞᱪᱟᱨ ᱤᱱᱟ ᱠᱷᱩᱞᱞᱟᱵᱟ ᱦᱟᱭᱵᱟᱛᱟᱨᱮ ᱢᱟᱥᱤ ᱭᱚᱠᱷᱟᱛᱩᱱᱟ ᱛᱷᱟᱢᱵᱟ ᱢᱟᱛᱟᱢᱫᱟ ᱠᱷᱩᱞᱟᱝ ᱤᱥᱟᱭ ᱠᱷᱩᱱᱩᱝ ᱤᱥᱟᱭ ᱟᱥᱤ ᱱᱟᱦᱟᱥᱤᱝᱱᱟ ᱛᱟᱢᱥᱤᱱᱵᱟᱜᱤ ᱛᱟᱝᱟᱭ ᱯᱷᱟᱫᱟᱵᱟᱥᱮ ᱠᱟᱫᱟᱭ ᱯᱷᱟᱣᱵᱚᱞᱮ ᱢᱟᱥᱤᱜᱤ ᱢᱟᱨᱩ ᱚᱭᱵᱟᱥᱮ ᱥᱩᱠᱛᱟᱝ ᱦᱟᱭᱵᱤᱭᱚ
3: ᱛᱟᱥᱮᱱᱟᱢᱟ ᱟᱭ ᱤᱥᱟᱜᱤ ᱟᱭᱰᱮᱱᱴᱤᱴᱤ ᱢᱟᱛᱟᱝᱱᱟ ᱦᱚᱱᱟᱵᱟ ᱢᱟᱛᱟᱢᱫᱟ ᱟᱭ ᱤᱥᱟᱜᱤ ᱚᱭᱵᱟ ᱯᱷᱚᱠᱞᱚᱨ ᱟᱭ ᱠᱟᱞᱪᱟᱨ ᱟᱭᱰᱮᱱᱴᱤᱴᱤ ᱟᱭ ᱯᱷᱚᱠ ᱥᱚᱝ ᱥᱤᱢᱟᱥᱟ ᱠᱷᱟᱝᱫᱟᱵᱟ ᱭᱟᱫᱮ ᱛᱟᱢᱱᱟ ᱢᱟᱥᱤ ᱛᱟᱝᱟᱭ ᱯᱷᱟᱫᱟᱵᱟ ᱢᱟᱱᱮᱱᱟ ᱞᱚᱡᱮ ᱟᱫᱩᱱᱟ ᱟᱭ ᱤᱥᱮ ᱠᱷᱩᱫᱟᱢ ᱚᱭᱱᱟ ᱟᱭᱥᱮ ᱟᱭᱜᱤ ᱡᱟᱛᱤ ᱢᱟᱭᱛᱮᱭ ᱱᱮ ᱦᱟᱭᱱᱟ ᱞᱚᱨᱮ ᱟᱫᱚ ᱟᱭ ᱢᱟᱭᱛᱮᱭ ᱚᱨᱮᱫᱤ ᱢᱟᱭᱛᱮᱭ ᱯᱷᱚᱠ ᱥᱚᱝ ᱠᱟᱨᱤᱱᱚ ᱟᱭ ᱢᱟᱭᱛᱮᱭ ᱯᱷᱚᱠ ᱥᱚᱝ ᱡᱤ ᱠᱟᱢᱟᱱ ᱥᱟᱠᱟᱫᱱᱤ ᱢᱟᱭᱛᱮᱭ ᱴᱨᱮᱰᱤᱥᱱᱮᱞ ᱫᱟ ᱯᱷᱚᱠ ᱥᱚᱝ ᱡᱤᱱᱚ ᱯᱤᱨᱤᱡᱤ ᱠᱟᱭᱱᱚ ᱦᱟᱭᱵᱟᱥᱮ ᱩᱱᱟᱢᱟᱠ ᱛᱚ ᱢᱟᱨᱤ ᱞᱮᱱᱮᱵ ᱟᱫᱚᱱ ᱯᱷᱚᱠ ᱥᱚᱝ ᱦᱟᱭᱵᱟᱥᱮ ᱟᱠᱷᱩᱭᱱᱟ ᱱᱟ ᱞᱟᱭᱱᱤᱝ ᱜᱤ ᱚᱭᱱᱟ ᱥᱤᱢᱟᱭᱱᱟ ᱠᱟᱱᱱᱟᱱᱟᱵᱟ ᱤᱥᱟᱜᱤ ᱠᱟᱞᱪᱟᱨ ᱴᱨᱮᱰᱤᱥᱱᱮᱞ ᱱᱟᱥᱤᱵᱩ ᱱᱟᱠ ᱥᱮᱱᱫᱩᱱᱟ ᱛᱷᱟᱝᱜᱤ ᱦᱟᱭ ᱛᱟᱨᱟᱜᱟᱫᱤ ᱢᱩᱥᱤ ᱠᱷᱩᱵᱤ ᱯᱷᱚᱠ ᱥᱚᱝ ᱟᱥᱤᱥᱩ ᱟᱪᱚᱵᱟ ᱢᱟᱯᱷᱩᱢ ᱯᱷᱤᱫᱟ ᱟᱢᱟᱱᱤ ᱢᱟᱢᱟ ᱭᱟᱣᱫᱨᱟᱜᱟᱫᱤ ᱢᱟᱯᱩᱝ ᱯᱷᱟᱨᱚᱭ ᱦᱟᱭᱱᱟ ᱟᱭ ᱛᱷᱟᱢᱡᱟᱜᱮ ᱯᱷᱚᱠ ᱥᱚᱝ ᱥᱤᱫᱟᱜᱤ ᱟᱠᱷᱩᱭᱱᱟ ᱦᱟᱣᱨᱟᱭᱤᱵᱟ ᱢᱟᱜᱤ ᱞᱟᱭᱜᱤ ᱞᱟᱭᱨᱟᱢ ᱦᱚᱨᱚᱜ ᱞᱚᱱᱜᱤ ᱣᱟᱨᱤ ᱟᱫᱟᱜᱤ ᱢᱟᱜᱤ ᱠᱷᱩᱱᱛᱷᱚᱠ ᱞᱚᱱᱜᱤ ᱣᱟᱨᱤ ᱥᱤᱜᱩᱢᱵᱟ ᱠᱟᱭᱟ ᱡᱮ ᱠᱚᱭ ᱯᱷᱚᱠ ᱥᱚᱝ ᱟᱥᱤᱫᱟ ᱱᱟᱭᱱᱟᱨᱟᱠᱟᱫᱟᱭᱱᱮ ᱟᱫᱩᱜᱩᱱᱚᱵᱟ ᱥᱟᱭᱥᱟᱠ ᱠᱷᱚᱱᱛᱷᱟᱝ ᱭᱟᱭᱱᱟ ᱥᱟᱠᱱᱟᱨᱟᱢᱵᱟ ᱥᱟᱭᱥᱟᱠ ᱟᱫᱩᱵᱩ ᱟᱠᱷᱩᱭᱱᱟ ᱜᱟᱥᱤ ᱠᱷᱩᱱᱩᱝ ᱤᱥᱮ ᱦᱟᱭᱱᱟ ᱯᱩᱥᱟᱞᱟᱠ ᱯᱚᱜᱤ ᱣᱟᱱᱤ ᱢᱟᱛᱟᱢᱫᱩᱫᱩ ᱞᱟᱭᱨᱟᱢᱤᱵᱟ ᱢᱟᱛᱟᱢᱫᱩᱜᱤ ᱠᱷᱩᱱᱛᱷᱚᱠ ᱞᱚᱱᱜᱤ ᱣᱟᱨᱤ ᱢᱟᱛᱟᱢᱫᱩᱫᱩ ᱜᱤ ᱦᱟᱣᱱᱟ ᱪᱟᱴᱱᱟᱨᱟᱢᱵᱟ ᱥᱟᱭᱥᱟᱠ ᱦᱟᱭᱛᱟᱨᱮ ᱢᱟᱛᱟᱢᱫᱩᱜᱤ ᱞᱟᱭᱨᱟᱢᱤᱵᱟ ᱢᱟᱣᱚᱝ ᱢᱟᱛᱚ ᱠᱷᱩᱫᱤᱢᱩᱠ ᱯᱩ ᱛᱟᱠᱯᱟ ᱜᱟᱢᱵᱟ ᱟᱫᱩᱜᱩᱱᱵᱟ ᱥᱟᱭᱥᱟᱠ ᱟᱫᱩᱵᱩᱱᱮᱵᱟ ᱟᱠᱷᱩᱭᱱᱟ ᱜᱟᱥᱤ ᱠᱷᱩᱱᱩᱝ ᱤᱥᱮ ᱦᱟᱭᱫᱟᱱᱟ ᱞᱟᱭᱨᱟᱢᱤ ᱡᱤᱢᱟᱜᱤ ᱟᱭᱤᱵᱟ ᱢᱟᱭᱮᱠ ᱞᱟᱭᱨᱟᱢᱫᱮ ᱢᱟᱫᱤ ᱪᱤᱱᱛᱷᱟᱝ ᱜᱮᱭᱱᱟ ᱛᱟᱢᱱᱟ ᱛᱟᱢᱱᱟ ᱪᱟᱛᱷᱟᱝ ᱥᱩᱛᱷᱟᱝ ᱱᱟᱭᱱᱟ ᱠᱚᱜᱤ ᱛᱟᱢᱵᱤᱨᱟᱠᱯᱟ ᱦᱟᱭᱛᱟᱨᱮ ᱢᱟᱛᱷᱟᱝ ᱢᱟᱛᱷᱟᱝ ᱞᱚᱦᱚᱨᱟᱜᱟ ᱫᱩᱢᱟᱭᱱᱟ ᱞᱟᱭᱨᱟᱠᱯᱟ ᱥᱟᱭᱥᱟᱠ ᱢᱟᱠᱷᱟᱞ ᱟᱢᱟᱱᱮ ᱢᱟᱜᱤ ᱥᱟᱭᱥᱟᱠ ᱥᱮ ᱟᱫᱚ ᱦᱚᱡᱤᱠᱤ ᱪᱟᱠᱷᱚᱞᱟᱵᱟ ᱢᱟᱛᱟᱢ
1: tamonashu khongdabirak pamatam da haibatare soidena makki lambi se jangshilakpada khudong cha da bakaya ama as a artist ama khak oina thengna birak pasu kaya ama khak yawrong bani tha jai aduga huje hogalakli banna ha singna su masi khajitang aware oi hobasi masina chungadra haidena tha jai aduna tamonashu thengna birak pa aduga makhoi da su hyang min akong oiba ya ba masi da thengna birak pa khudong cha da basingi matang da su kitang ban biram
3: khudong cha da ba haibasi matam da aigi thengna jarak baji seji tamna ba khona ba matam da matam tu tu kunung isai sakpa khulang isai sakpa ha jadu kim dik tang re oja jing manipur gi manung da sukimatik khutthek na pa ba da oja jing je du kim

아카즈바니 인팔기 찬독자리 바토람싱 라디오 셋 각다 단다나 아카즈바니 인팔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다 라이브 채터 타와이 하피리바 마룹싱 밍 반자라바다 아리밤 빅토리아 아리밤 실파 시남 나온 케쇼르 낭밤 르네빌 카논 발라 콩브라이락밤 아이 크루즘 바부람싱 곡톰 포츠밤 네하 옌콕밤 마룹싱 아시나 이세이싱 아팜바 이세이 칼락바다 야우리 가이나수 하이네리 마룹싱 아시나 아가즈바니 인파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타와이 하피바 아무카한나 타가르 퐁독체리 나시 굿모닝 마니푸르기 아로이바 폰 카나나 카리 카람바 이세이 칼비락바 푼나 예미나시

0: 오는 아버. 넌 앵무도 오함을 망한 기브라.
1: 제일 보기 이뻐.
0: 제일 보기 이뻐. 꼬는 땀 먹이에도. 아도 아무 땀디 땀대로 남들의.
1: 그리고
0: 아 아이는 좀 사이클 타오르가 오직 할락받으네. 이찬우비 거의 다 봐도 모이 통과한다. 만나면 인상나 비율 허리 봐. 다 봐도
1: 그 동네 말아이 먹기 따르다.
0: 아 누구네. 거기 있잖아 오빠. 유행도
1: 그래.
0: 유행도 미기 신연품 이거다. 신카이버 여호리 봐. 있잖아.
1: 아이고 아이고 유행 봐.
2: 엄마 어이 뭐
0: 마 말해. 굳이 깨뜨리 아이를 놓고 아이를 놓고
1: 라이 라이
2: 엄마
1: 라이 유행
3: 그 도리 마. 아니 근데 싸그도 움직이는 시.
1: 난 그 시딩은 다 한질래 이드나. 이제 말로 뭐해?
3: 아복과 왔었나예. 나 시딩은 나 한나 것이 하이드나. 아복술라 아니예. 아이 풍가다 복이 싱크라 차한 게 이마.
1: 호이. 이제 아드니 사디 말로 뭐해? 이거 아드디. 이마 앞이 사겠고.
3: 왜?
1: 난 바봉수 보타리 베디.
3: 오.
4: 오, 까리피노 한다기시나.
1: 예. 맞다, 올리비야.
4: 하오.
1: 그도 엄다기노. 이따 다져드나.
4: 마망기 염시들 락번이다.
1: 오오. 시, 뭘 하시겠다, 펌오.
4: 아, 야래. 귀베야드레. 이오네. 롱만낭 너바 삐락게 해두네 센파만 말라오키바. 야드레다 마땀시. 마룩니 마빵니 하이러게수 인콜바따라 샤나라 마빠효르거디 셀탕오바가 야바 마땀나 띠꽁안토에. 아이쿠니 난기파니 지보야무 파자리니야. 아깍팔라이브로.
1: 나시 아육도 아홈 깍키바당아리 시 헥로라가 아이 삐락게 아차 살로루크게
4: 자야드레 가리세 이자노 바기 오피스타 무교가다바니
1: 오오
4: 아이자네 아이자네 공안 토
1: 호이 아이 숨레 호레코 미싱세
3: 마 가나노 이마
1: 아 이마 나비니다
3: 오
1: 아 이 잉고 나 보할레 요 나 복수할레
3: 이 복라
5: 하이 하이 가시디
3: 아보아
5: 이소나 할렘데다다
3: 아보 라세 이몽다 라오 이몽다 이몽다 하나 틀링실로
5: 오시 라오 라라 부동나
3: 하이마 하이마 아보아 모라시다 범고 모라다 범거담네 세 고댕시든 나콩노 고도 엄도 잠 독시해 봐세 싱슈네 룸룸부 사리버네 세세 땀나 땀나 보세 세 땀나
5: 시디 뭐 차게 이만 마나데다 이수세 아보고 가롱 핵농시라 그랬네.
3: 아 농농시 그러게. 야래 야래 세 시디 시디 딱 토지고. 아 누가 가몽도 보타가 다봐.
5: 하이 뭔 말이 거리.
3: 무슨 안돼.
5: 나 시디 파자바가 농시바가 뿐바두나 루 나 더럽고 말이다고.
3: 가다이 되게 마우나 봐 하이 뭐.
5: 이
3: 미기 신가이로 보네.
5: 거리 하이 봐.
3: 뭐 나무들 루파 군참아. 몬타라 카이브들 루파 쇼훈장 카이.
5: 에에에.
3: 아두다기 레마가 농토가이브스 야로레보. 마두다는 루파 산이 방해.
5: 요해.
3: 아두다기 아이기 마루 보비기 바봉 독터도.
5: 아.
3: 우나루레. 아보기 카나오도 보모도 누기 와리떠오레.
5: 요해.
3: 세 바봉도네 히닥세 시기닥세 비레이바. 시신의 레이오 하이도네 이락보네. 쌈땅이다보 루파 쇼훈 군비. 아보아. 바봉도나디야 무당 경능이 하이.
5: 예. 상대하유 상대하유
3: 떠올라도 없네 거의 보게 혼합이 세세세 시내네 퐁퐁 사라바 질리비가 싱가라가 시마차르세 누구네 물리 잡아 혹시 오랜 두맘다이다 마차가다 봐세 뭐 세 시대 이 싱레이래 세 다음날 세 물리 콜로케이션 세 땀나.
4: 아, 헤이, 영호야. 아, 능이 나 빠져디냐? 하이도 끊고.
3: 스카다 이렇게 비비마 다시다. 아, 뭐? 하오. 하이도 나더비. 아, 이기도 좋아. 하이도 끊고 뭐?
4: 이, 능이 신 가이루이 하이버들아.
3: 아,
4: 마동더디 수야오로 누다. 아, 복수 원하게 능기네. 이사이드다 좀 석자우다.
3: 아, 아버, 마땅 그래도 좀더 보타고 해라 보네. 민 망아니 희닥 잡아도 파트디네. 희닥 수까니 수하리.
4: 예, 아이 파리 하유. 희닥네 수까 아까 보.
3: 오호호, 세 땀나 보타나 땀나. 아, 목사 희기야 수래.
4: 아이기 세희 보아.
3: 호이.
4: 아, 한덕기. 잉아기 탄인 시다네. 세희. 머러 푸거니 빤 파래.
3: 머러 푸거니 빠.
4: 그래 그래 그래.
3: 아, 한덕디 아보기 뭐 푸노 밑 빵 톡 빠따래 두디.
4: 예, 안 어우시디.

0: 하하, 하오.
1: 아이씨, 이마다 후도 보슈 남들 버터리. 와함튼 디슴 다나닝 바이마.
0: 하요, 하요.
1: 나슈노 파기 타북토.
0: 여럿들에 나
1: 여럿들에. 여럿을 해봐야 하나둠 캉이다.
0: 낭부 낭기 마룹 엄마다기 셀카라
1: 지금 마치 이러면 땀치다. 아이기 그나 소리 지대마.
0: 독번이다.
1: 무릎도 란디마. 심판도 이나 목 몽원의 싱어뿐가 모여시 많은 강문은 라이러의 귀부 타즈비바 그나 수태병 돌시들 있대.
0: 나국님도 아도 얌나 손타가 누다닝테
1: 이마이 빠나 양보하나 호대비드는 내리글라이 수담을 낙관이
0: 민테
1: 당시 팜레이터분이나 미만하네 힘부딩가 막대 아하오범땅 우브다 방글 솔레비 아흘로에르비 이마 능우삐즈닝바
0: 뭔가
1: 기록기록 이잉 엄마가 할래키로 왔다네 이 자식이 본치다디 마카타나 숨는 와할을 로이 칼로카 에이 마이 테이레 이마
0: 에이
1: 에이 타저렉 트레 이마 분치시다 이 타저렉
0: 하이디 하이디 네 남고
1: 마시 컸다디 원비다 나봐 라이밍 오이저렉 뿐이 아도고 아도고 우레 이마 아가씨 이찬우삐 타바나 안녕 요요이나 뭐이 콘동도다 록마이 팔호바
0: 닉템
1: 그 유엔도 미기다 신카이비 영호위네이마 아이
0: 소리네 땀바 말라깐 나다 이 들어가 로이래 자시디 나코 나코 낭낭네 아이가 따는 닝이 하이보와 펌도 부 까리노네
1: 아,
0: 하
1: 숨, 모은 칼리브니 마.
0: 에헤 하요 하요
1: 아, 마,
0: 하
1: 호인곤제. 좀품제, 시 타도 키보다
0: 하
1: 이마다 야암나.
0: 아이코기 윤펌새야
1: 마시나, 아이기 아로이바 밤바이 오이라드라나. 이마, 이봐 락 옴머리당 레르기디
0: 오
1: 사신 시기 마라이브 엉뚱 영현님들은 또 보니 마.
0: 예하 강해 강해 이마 강해
1: 이마
0: 오오 타우람도 아듬떡 이마디 난기 바봉놈 몇 위신 기분 마팜시다 아로이 보이나 보타하게 와서 그러버니네
1: 이마 이마
0: 에야 보고 이거 보노다 타우람도 아듬떡 이
1: 이마
0: 자식이

0: 말았다. 못 걸어가나, 못 그래다나.
1: 오직 봐봐, 또 믿으리라.
2: 어.
1: 그 이놈, 온톡 나 와나 위드고.
2: 아, 아이고, 와나 우브레네.
1: 응. 그 이놈 빠리드나.
2: 아, 꾸이 이러면 세리입니다. 따게라.
1: 아, 따게.
2: 이빠르게. 이거니, 항레버 분식이 제나다. 깔파나 까이르바 카비타. 레칠나 마이카이 칸드라바 춤탕기 먹은슈 자이톡리 겐 크리스노 레이닝니 툼타크르게 마폭시
1: 야레 야레
2: 그도래
1: 나 카타비라노 그리기노 숙 부타밤 강드리베세
2: 아이 남원다 바우 아마디 담드리
1: 그리고
2: 여행기 타박도 많이 바퀴드래
1: 에이 강에 에이 강에

0: 바봉.
1: 바봉 학상 누가 있다더라.
2: 그래서 또 어디나요? 난 가이세 개봐.
1: 타박 수바 숨야 오브니다. 아도
2: 하윤이 하윤이 하윤. 와,
1: 대독나 칼루라 누다 바봉.
2: 까리 까리 노네. 능나 수이 하리 버 타박 수바. 하이오.
1: 아 수부대 질라우티데 바봉. 생카이브 쇼아위. 까리 고무다나 농투가이.
2: 유행.
1: 아 색 사품도 수 살리. 나 파함기 사직 수판바둠 야우리 미기 용기 빌레르 마콩 다다버기 꿈도 보수 잘래 다이봉 빨시디 타박기 타박 맞더니 바보 타박 왓 플레이티다 바보
2: 능 와레도
1: 가림타 간비르노 바보 아이 아이 찰루키기 바보
2: 아 잭신네 찰루코 아이 미 카네로 누코
1: 호이 바보
3: 어떡하니 되고 아이기 이사기 말아이 박세 이싱
2: 타모톰 타모톰 그 마판데 가리 카미스 끊어노 밀라 프리오네
3: 아이잉기 에 마타올리비야 그좀 되기노
4: 오 나기 피시다 밑다 숨 우도나 라이리
0: 아 아이기 마룹 민템디
3: 아 이문가 랭친비요 학생께 안 누가 있대 하여튼다 보타리바니 마타올리비야 세 솜다 뭐라 아시다 파모
4: 호이호이 아도 넌기 피도 레이라디 아니 각다 비우드나 이제게 맞다가 비키기
3: 아니 아니 아마 보디 에이나가 아가 탐마바니 아마나 하우지 액다가 아가 로레
0: 닝템 까리 오는 누가 있다 보노
2: 엉토야 랭실로 이신지 신문이 아파보니
0: 야래
2: 야래 빨비오
0: 야래 야래
2: 아코이 뭉지디 자농가 탁다보니 아이 학상 계속 누워 있다 빌리티다. 그래 그래 요러게.
0: 시다 좀 낙반이다.
2: 어.
0: 아간기 타박이 뽑수 좀
2: 이 하이도 그래.
0: 하이도 그래.
2: 어. 말해 봐. 레이터 바이더니.
0: 그 개인 하이시보. 누워 있다.
2: 어? 미기 용기 막콩 다들 여기 꿈도 부여로네는 색크리.
0: 아닌데. 난 아이부 쇼이든 와로우란 거니.
2: 허이, 루나 티네루브기 타자바마디레루브니. 아미오베 코지 닝무 통드라가 와로우건 바 떠위드나. 아도 뭐 호그래. 호그래.
0: 제 시험도 탐진 비우시.
2: 그까이 노시고.
0: 루팔락 아니네.
2: 그리기노.
0: 숨 탐질로. 마탕기.
2: 제. 제 녹선비요. 아니 마시 속설로 속설는 게 녹선비.
0: 와로우버도 폭물리다 말로.
2: 와로우버가 소리티. 와로우한 건 오마로.
0: 치. 치 마시 아무 생각까지 못 했더래.
2: 그리고 아이부.

0: 숙한테 이게 믿으시오.
1: 밑에. 그리긴 카라 퍼즈나 낙나 버파이다.
0: 허이. 퍼즈범이 오이 비길 론쳤디. 미는 미부 미 오이는 우방 감라버터다. 라크더버니 왕토이.
1: 밑에. 아이. 와암다 하이지.
0: 모르마 방오이 비기 마리샤. 세일툼 샤나루파 아릉을 하기 왕도 탐시. 아이. 통갈 보든 등독적이.
1: 야래 야래. 아이. 숨 토크라기. 너희 로이라브라?
2: 로이래.
1: 잘하지.
2: 야래 야래. 아이디네 파자와 피아니 슐렘나 팡에 마말 슐로비우 하이바 야다바니나 아두디야무
3: 이샤 왕후이 나트라니야
1: 마니 이마
2: 마니 이마
1: 코름자리 이마
3: 호이 세세세 힌콘다니 호우바 인상나 비세 카로부코세 이마가 시디 가이텐자 트렌헤
2: 아스 시디 얌얌말리 마 칼로 천비하고
3: 얌얌이 아니든 바이비고
1: 셰 셰카든 한진자게 이마 십바신 비우마
3: 왕토이
1: 이마
3: 이마 코이네 얌와이 낭이 하두부네 마시디 욘버나테고
1: 이마
2: 가리노 낭이 핑핑이도 보
4: 노메타딩아이다 이샤이마 범죠고담님마 세 로팔리싱지 바이비오세마
2: 가리기 셀로시나
4: 아보네 자닝 범라이비오 수망 망골 통강 이몽 깻들 로인 탄지마 깻들 레이가 탐마마브네
2: 호호
4: 아이슈팡 팅팅드나 할락나 보호나게마
2: 나코 낭 바부나 항암바니 암땅디 우나라 무타나
4: 호이마 아도 이 보고 디고노 우나라게
2: 호이니 호이니
4: 스마기 와항마얌도 이 타바 감탄 낭아로에바 바보아
0: 아이 그도래는 파모
4: 허이
0: 실리 되는 거
4: 허이 바보 나시딩한 나할게 칼레
0: 그
4: 아보기 사히 말푸니 반슈바기 마폭노미 빵톡시 바보 아보도 하라원세
0: 허이 허이 좀 좀 오 나시 잉아기 타닐 좀 이나보 하라원 좀이
4: 허이
0: 아 한덕시 강손 손진기 보금 우이네 아이나
4: 아보도 나테 바봉슈네
0: 하
4: 바봉슈 와 크게 한 놈아 있다
0: 봐봐 에이 개수 떠오대 숨 세대인가마 바람베드기 말등 힙타로분이다 능부 아 튀잉아브라
4: 아 뻥팅팅만 나떼다 바보
0: 아두디 바르케 세대인시다 어 마이티 크르브싱 아두기다막 아이나 라우리 마이 박박이 콜라오 빙글시 레이제비 타나 콩레두나 호우나 라우나 왕나 타그체이 마이티 크르부싱 아두부 레시레 톤제리 레카타 크르부싱 란틴다 타와이나 본타 오이 크르부싱 나코이나디 하이디 마이 박박파이 My papa, my tiba, animak, ting na kibani, chap manaba taunaling jail leduda. Aduna, ayin sing tari bani, my tiba bu.
4: Wow, babungi sa ding si di angap bani.
0: Pazabra.
4: Pazaye babo. Asigo mapparing sing asina, ayi punging wakal bo kak hantaba tohande.
0: Pare. Nabok siya. Nangitama, yang wajabani.
4: 바보
0: 펑팅팅 난질러 가는 거?
4: 아, 허이 바보 아이 도우기게 바보
0: 허이 오 나시 잉아기 탄일니코 이마 제히 마리푸니 판 마풍 파라가라바 에이 다벌시디 이마 이마오
2: 아하하
0: 가이노 미통터 방톡비오 세세세 아이 통나오세 통나오 한국에 아 영원해 영원해 단일기 타블세 영원시 뿜는 아이네 밖에 미또 방토오비마
2: 이마 뚬데닝테 미트우실라가 와칼라마컥 좀 간반이다 미트 방토오라가네 이마는 난기 마이 통도
3: yengbong amdren hening them.
0: Ima. Ima. Ay, ngasi imagi po numitsida. Imagi nakong sok na osaksari.
3: Nigtea.
0: Ipai po hagtagtagi lera ba yuming kol siya. Numitana leiri makay. Lenda na lehen gani ko ima. Nasuno pa chaure ni ima. Yuhin chaure.
3: Imagi po mo. Imagi laira ba.
5: Apo! Ay, hale, apo! Aho, tum yam lady, apo!
3: Oh, la,
0: la. Eh, nasunod pa si hale. Ay, toke ko ima.
5: Apo, ay, isa yamo kagsama, tum chela abo ni.
3: Isugi, pajabaga, nung sibaga na punbido di lay hori bro.
4: Magi wahanga, no abo.
3: Ha?
4: Migi wa ikre.
3: Kariya.
4: Hantaki tabak to da, Madi kan kere.
3: Kaya ba?
4: Ato sang ang tani na abo isay do. Ato arom tana fam ni. Ay isay do magpoy mayam loo isa boy isay. Ay bu supi.
3: Kaya ba?
4: Babong gimama na ba? Mana ayon da nishayin sa laiba.
3: Eh!
4: Ato ga lay lay bag tagi lay isay tara po. Dauna lupa kaya kaya isay tara eh. Si, si abo.
3: Eh!
4: Kaya gino? Kaya gino haraw dri di abo? Ha?
3: Abo, wa hai ge. Mun na tao yo he.
4: Abo.
3: Adugumba mapamdanya, matung kakcak mayati ko. Wada na panglakpa lupa kakpam lugan. Lupa na wang ang lakpa ta asumba di tumin na laybanin hey.
4: Abo.
3: Sao, nang napamjaba isaya do.
4: Abo.
3: Ning sing, singnong manong, labuk lamha, otpi naipira ba, kangbi ubidra ba. Pisi, pitung draba. Hingbagi upay leje draba. Unsigi saktam na isugi isay mayek oiga do bane.
4: Abo.
3: Isugi isay mayek di.
4: Abo, kay dawr. Ha, makadi. Abo. Abo, kay dawr lagi makadi hayro. Abo, kay dawr. Abo.
3: Kaday dan o. May nam do. Mo kini e, tam na chalo.
4: Abo.
3: Is. Luli yung chichidiya. O. Indo, loin na humdo kibatare.
4: Abo, kay daw lagi.
3: Nga, singge loin na siri ni.
4: Abo.
3: May namdo. May namdo.
4: Imo, may kay daw na. Abo, singge nun daw ni. Kay daw lagi. Abo, kay daw na. Abo. Ima, ima, ima. Ima, kay daw lagi, ima.
5: Abo.
4: Kay daw na, ima.
5: Abo.
4: Ha. Kay
3: daw. No. Subra.
4: Ha.
0: No. Tabal sida. No. Tili, tili. Kiye ima, kedor ge, si, si, ingon nga taro.
3: Ima.
0: Si, imagi pognumi ne, si, ingon nga taro si, si. Si, mayra paring si, iyang usila.
3: Si,
0: tam,
3: mga. Si, shudo piro. Kari, kari gi mayra.
5: Si, abo, si, shu si delay re. Si, ay ga talk si ko, tap na.
0: Tapna
5: sebo,
0: tapna tu.
5: Maya paling singse, yang usil oh, lah, tiengo, abok tu tiengo, ha,
2: lah oh,
0: ha,
2: tamu, tapal sida, pungtuan pambi makong sida,
0: antoi,
2: inga kita nil, nong tili, maya paling singse, ingan ngandre bo tamu.
0: Nang lady ngayda, kadai dano ay gi amamba. Nang di ay gi punsigi at toy ba mangal ni ay gi ngantoy.
2: Tamo.

0: 브레이크하고 너희 조카 뭐이더라? 뭐이 뭐 내 새끼가 살라 아디고 아들이네 코문해 너희 봐 강근이고 아들이네 맛이 바카더네 맛이 찔리네 마이 먹기만 났다 먹시디네 마마이가 세 야무 쿠이라 봤자 히 짜먹기만 야분치라 봐 야무 생마한 우비네 봐 많은네 하이리 이보 이보 영호 아이네네 스마인 또이 맛이 그놈 또이 새살 이네 하이리 먹시네 노패더 하이 이 아들이 시기 뭐이 봉시 낭나 팡에다나 시기 뭐이 봉시디네 이세이 사범의 분가오분이고 마시디 다이는 마망이다기 숨는다기 아칸나바 앙앙신다 방바니 낭세 아코이기네 이타치기네 아칸나바 앙앙아마니 낭나 아파바 타박도오버기 낭나 모이붕시 팡이바니 낭마부치 모이붕시가 로이나오고 타도가노고 이나 마복시는 하이비데네 아다디네 마세 칼레 뭐 봉지 빠르게 많아 어떤 라만 칼 나 사이 많은데 이타치부 마땡 빵 하이서 거기 이타치부까지 와빠래게네 레이수 파잖아 살리 하이랑 우하이 와히 파잖아 빨리 유피 빰비 삼르 마판다 파잖아 호리 탕투 빰비 파잖아 호리 까리 와리게네 마세 칼레 칼레가 마욤 할리고 마탕도 미니니기 마뚱다래 마나 어떤 톨럭버시다 뭐이 싱팡나 싱콩하면 셀리고 신콩지 신지 얌젤람드레바 아디 마나카이노 옌가나 마나타레바 레이슈가도 깡리깡리 로이레라메 헤치시디카이노 마나 쨍칼라가 이용버데 카 쨍칼라가 로이나마 푼잔나 레레메 파타하우디나 우사와사 텔라빠농네노 시타우기베데 텍타라가 따바 농다기 까리데 마나 마둠 얌데 싱토에 노마 뿌라짱에 마나두 跟 老托吧，都过 老托哎，到托哎，啊！的新的拍的那些呢，那不前面呢，前不得的，弄当时的呢，买买不动的，谁也没说了一个，也那怕那好的，那那也那怕不他不道理呢，谁也没说一个，啊！的的，那么看那个嘛，懂的呢，嘛呢呢，啊！都托了不得呢，啊！会给，跟那些什么这些的呢，阿怕不说路吧。 희혼바 아니 홈세 희제 간노 혼잘라가 희데기 종타라가 뭐지 희제 인카나바 락나예바 타나 농내 농실락바 사무라디 내 농내 농실락바 타나 뭐 신무라고 우이예바고 농내 농실락바서 우라바 진카나바 락나바 세제이더네 마세 락나하시는 우리네 근데 마디 아이도 비마사니 아이 앙아니 가이 ngai데바 미기 마땡셔도 빵예바 마네 하다 종타라가 신두데 종타리 이로이 잘라가 모이 마땡빵 Mui mateng malana na mateng pangki itu ubah tadi magi mama na bising atau ada yang benu pamca na pimaca angang mayam tu so luai na congtarai ko congtaraga hujungi ngapa bising tu kini mateng pangi nungli nusetto atau yaulak triga itu mui ki hi sing tu cingkat laga dorban dek kisan na kosan dana tauri ne ko atau mana mateng pangi tu nung dah jemai mui pingja mui seisalai ko kuai tadi Ahien magundi mayangi mateng pang bani punna tau mina bana punna nungain mina bani isai jamu sae ko ate de man se lana se mai isai sapado tara ga masu nungain na ahien se tumme atu main na lai lai da patai di khara lai ra ga kamain tau ge da mari mangani ki matung sei sei da moyi itat se da nung se surak trabu ko Nungsi surak tre, hatta ama puzzle le nung surak tre, ada di ikhong cingji, cingji kangkere, cinglay tadi ni, tak nabe cinglay surak tre, cah nabe cinglay surak tre, ya amuar eh, ada itat esy di samudra maya itu ni ko, samudra ki cing napung koi koi surak le, ni lekuk lawi cing sina adubu, tak nabe cing di madik ampau le tre, ko tumhi tu di tau baya de do. Madik am hole te moisi am ware ko yam ware halaman sing se hatta masas hondara e adagi chana thakna ba lai shalak tre sing du lai tamna adadi lana sina ne magi moi bung se mane yam nu si je ba makhu bak se thama mane mun na yeng e du ga hai re ba ibo na ne nang se lai ni su hai do aduna ne aidi khang de akhoi gi khungang chen ta kan bi yune akhoi sing lai ta da yam wa ri ni hai da ma se ma bi je pop pop ta da ga ma na moi bung se de ne hai ba ko hai ba de di khang au da da moi bung se sei ma sa le ha nei ma khon ga ma na de ko adu ga ne kai hai ge da thabal gi ma ma mangal da chat lu thabal gi mangal da chat lu hai ne sei je sei ma na kali kali no ma na thabal gi mangal da sa wa hai se 떠오르겠다 하여튼 맛이 농당 위방아야 되네고 농당다 탑을 제 톨럭버서 마는 마기 모이 봉지 막 굳어 빠야 돼 아두고 막 반도 토가 이 아둠 탑을 제 톱을 톱을 잉에 기땅 탑을 망한 밤밤 자가서 말해도 지엘리 자리 아두 마이나 짜짜나 짜짜는 톨럭버다 이디 강호우다네 마기 마망 세대네 탑을 기 망할서 뿜 랑랑바 랑비바 탱나리고 아데 마데 데 마세 바바바 잘레 데디 단자세 데 마기 모이붕도 두소 즉즉즉즉 라칼레 에보고 만 헤스 마시디 앵원나 마시다 잘로 이제 하르바니 만 잘레 잘레 잘레 잘레 잘레 잘레 잘레 아둠 잡바데네 칼레네 징동나 양남바디나 따바 칼랑남 칼바 고 징마 짜마 탱나리고 마데 마시 양와르 마시 까칼레 까칼라 간세데디 하나기 뭐이 궁강이 강무나 까남다나 탱나드리바 까남다나 방드리바 이풋 마짜마 레이라미 이풋이 싱뿔뿔뿔 토파 이풋이 아다디 아스 마세 하라오래 마나 마이 탱구 간우세 회기 뭐이 붕도 쭉배 강아브라 아 이생방에 시디 얘는 말 이생방에 이생방에 이생방에 는 라오 마이 궁강 다는 젠타르 이네고 젠타르가 마이 암다 하이디 아쿠 이생방에 시디 이생레이디에나 데디 마야나 짜라가 호지기 이풋두더기 싱세 시나 농주럭주 파오바 마기 호지기 자가도 아두기 마야암두기 데캉아브라 싱도 비그레 아두나네 노이나네 와칸세데네 캉아브라 마야앙이 마띵빵닝아바 낭기 마띵빵기 칼라카리 빵도이노 캉데 하이드네 칼라수네 아둠 라카네 부코 아두나 앙앙니 아한니 시디 아한나 타고다바 타방니 시디 앙앙니 앙앙 후제 좀 사는 레 토카니 하이브나 타바고 아두나네 마팅 무팡닝아디 마야미 마팅 빵부시나 콰이더기 파바 마야암존 눙시네이고 아두가 야암나 눙아이나 학장데수 와칸데수 눙아이 아두가 야암나 파바 굿니고 마야미다 무타 칸바이세 지니 눙아이 브와리스보
1: 눙아이
2: 앙앙사 나 koi wari si nungai rong gani na khali nungai ne su haike kwa do khumdi khum khumde nu se wari nungai ha ra kwa khum ga dau ni kwa wari nungai ra di adu phale angang sai khoi thorum gi matam su lu se le ma thang gi nong mai jing de su khoi sumai ne nungai ba wari ema na khoi ne ne se gi adu mak tami na gani ngasi gi di khoi gi angang gi thorum gi matam si loi ra ba ni na khoi myam swai de sum kai ne ra si mathangi lakliba nongmai jingni mita khoi myam amu thengne rasi ngasi gi di khoi myam yum yum dhana khrasi

0: 请你的一门阿妈当接你给可得你心强无垢我可求他来拜了你给也那么把你杀掉你疲劳把你包一马一来买的凶吧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包拿一个点青那个出塞嘿看吧你雷了猫雷了猫雷了猫哼未来感动你阿林不在那个跟那啥个东岸东岸大的那多来的
1: 哦马哈比马尼布里亚托巴马哈比我怕妈妈他喊个这个
0: 干哪了英不得的也那个马沙马里哎对个昂托的地方外呢一马路昏托的线路昂里呢咖喱爱你你哈上了乌老的呢
1: 啊爱不托爱上家的帮我们这吧
0: 咖喱我哭的书一堆的汤上谁都不可能呢谁都相信你谁呢哎咖喱咖喱多了不给呢
1: 啊一不我给哭的白皮的汤链汤链呢对的
0: 哈哈哈哈哈哎哎没得你哎那坏的汤肠的谁没哈那那么那天黑眼那么一毛的那么你呢啊都第一个呢那的没得一毛的一毛的你听啊老呢第一个呢可以弄那好那还能不都心那么累的那还多老
1: 啊巴杜
0: 透过乱马达西马蒂一那么马来西亚的你是啊爱可呢你问哪个干哪呢？
1: 啊，头吧，奶奶也哈没得么差呢。啊，个啥儿啷得来着吧？苦闷天么差呢？奶奶也哈给他们苏比达呢。
0: 啊，都是马来西亚。
1: 会，
0: 啊，都听哪哈马来西亚哪个马普吉，天高的幺六八，个啥儿给没得？
1: 会啊，头吧。
0: 啊，都啦，啊，都听。我痛了，那来有提的莫能的。你想想呢，每个妈妈的膝盖的当中呢，累了不过，阿都为了不说，每天嘛啥能那小痛开了，都碰着不给他们。一个那不谁给米奈喂的，米奈还不都喂住了吧你呢？马上阿先不依，没一把给他们都割干的，还那上头了，你把那家的事情那真那老心给没有的，哭他给还那拉了吧你呢？马来西亚先查住了吧你呢？那个特快拍的那头那那肉心扑到那那么来扒起，一那不行不冷静冷的那渣，哼，可以爱你个，可以爱你个，还有包那爱我的，
1: 啊，来那么不天高的路心不怕，那那谁不那，一不我不还等我那这个六十分，
0: 可以，啥嘿，
1: 啊，会，
0: 啊对的还有，那可以的路心不都，可带的来好吧，
1: 那那都。一部我阿头不记着的呢，啊个可是给拉特那来着好哩。
0: 可以来吧，记住呢。
1: 会，
0: 哎不，啊他这记着的，
1: 啊他这得把头皮给弄脱吧。奶奶，财不呢？一部我马哈贝的，萨拉姆克真灵嘛哩。阿都给他们个，乌那这不拉什么呢？
0: 啊，马碰灵我先了吧。呀，哎不，可以给他们脱不给呢？哎，亏没得的，嘛亏到那胡拉了那的，老那么烂的，老那么米哈，养可不没得心了，阿木都不倒起的呢，都是倒落呢。
1: 一不，
0: 嘛亏那个不哩，来这里不没得烂米嘛呀么呢？嘛心听阿木这把嘛亏晒起烂米心个，乌那乌那吧，嘛怕嘛怕嘛有那都那晒那里个，农没给烂的，他那农民同你得的，没得点个大个那不亲那么没，阿什么懂呢？马奎那来把盖呀盖呀苦中真开，普鲁盖呀马布的金那忙安都那拉回，马里特舒那得，普鲁阿玛吉马勒特舒马塞尔木那汉巴，再那汉那那巴新巴，伊拉伊拉那什么马塞姆尼？
1: 那那伊那汉个这里不是的，阿西英巴尼，塞姆那萨拉姆个真英都那拉克斯巴尼，伊怎么怎么那新那比个诺伊姆？
0: 哎哎，那马哈库那巴吉比瓦那得，马那巴马蒙的扎特那巴达。包那那弄那弄那么用家的呢？哼，哎，给你蛋糕打了。啊，这个马吉呢？ 마귀나 이런다 녹눌러내리.
1: 아토바.
0: 나하가이곤다 파즈바 와이 와타나 셈 사드로 하이베기 모 사입나 마욕나나 흑탱나나 크탱나드나 짱잉나바 밤이 하이럭리 하이러러버디 아이나 넘부 따챙나 탁을 넘그러버디 아이나 밤이 많은 검레 에이기 타와이 로키바 아두가 가리금마다 아이나 검바마다 앙톡라그나 마이테이바 비드노 레이키드바 마이테이 에이기 아타우보 생일라만 쨍마 마시니 마시니 수비다 강레드라
1: 아 서비기근우 서비기근우 난 아이기시 와름 크라든 항제닝바 아 아두기 오이라 말해 나학들이 운비와 토바.
0: 파래. 온나라게 정할라고.
1: 파그니. Sir, please, please come here, sir.
2: 소베네. 악심, what's his name?
1: 아, 마하비르부 나나이 사이버시나 항제리 남거리 고비바.
0: 아이기밍 나올시 세이카라 브르즈브린 나본들레 이루베득이 미암나 이부 브르즈바시 하이나 소민가위. 아두가. 바우놈 사게이드 뽁뻔이 하이드나 바우나 하이네스 거비 아쉽나 이밍 어흠밍 톤바 이마레 바우 시기 메저 제너럴
1: 혀리 sir 헤 아깐바 마하빌 군바 아깐바 시부 마니포르다 까야야암나 레이리베게
0: 이야 아이금나 수원바디 마니포르다 레이브 레이티에나 앵온다기 헨바디 마싱 팅엄드나 선하고농다 빅턴나 레이다
2: 쇼베네
0: Sir,
2: tell him to come over our sight. If done, he will be given high post in our army.
1: Sir, Sahib Nasu Tomui Sheng Nahajari, Songi Legang Mapugi Michangda, Hokjimak Yaubiu, Adu Erebadi, Achova Pam Lobiduna, Tolop Yamna Chowna,
0: Pounabo, Aribiminai Oiro Haiba. 낭금은 아이고쇼 나학금은 납제당제도나 휘허공금은 루카악자도나 힘러시니네
1: 어두바
0: 마망의 마코이나 쿠컨방은드게 메이딩우식나 사협신기마 땡까야 방비기 아와나 파비 이르마 토아이 마응그도로보다 나라 감비르마 실마나오나 건비키브네 티보메이드 사협까야 파드로마 토아이 로우르그다보다 마이떼이나 타도 비로이 까보신기마 굿뜨기쇼 건비기 마코이나 와그다보다 마이테이 에이코인 와미 히브니 마코이기 마후친드나 마이테이나 타와이 타키바 범나마시길라만 마코이나 마이테이 렉박다 사입 망하는 루싱글란미 마야암나 잉달로우나 라울토키 마랄레 지트라마 마이테이 싱기 용까야 마이타키 누비 양앙 브라만 베이스로까야 하트키 마랄기 마포타르바니라 사입 망하도 앙앙 꼰키 마랄기 마특사고 와이를 제락 펑키 강렬해!
1: 아두바
0: 아두가쇼 에이코이디 쿠끈빵을 내하이드나 에이코이기 닝담바망을 나가 미나이 오현드는 뻔게 타오랑바 샤드는 쩍그다바 차차차 또르바 말레스바코이나 마이떼이 뜸나하트노 마이트라바가시다 랑은 피란 중나라바쇼 샤헵싱기 뚜껏째르바마 쩍아두디 너비타너무뜨르바마 게이말레마시라 레이호우르그다바 거나나쇼 무특만나라이다바니 강렬해 쇼베라 에이, 조베랄! 에이, 나이리브시 망원다쇼 강할로!
2: What? What?
0: 기그노, 기그노! 에이기 와문나다 너코이나 야암나 밤제바 차나나 사바타까만 삐게 아쇼 우바팜초 합삐게 에이나 야암나, 너코이드쇼 항우
2: 오케이, 오케이 Then, let's go, let's go
0: 마이코! 너코이 샷비야지 아유, 까리기다막 랄랩리 나코트쿨라이 빠요 마욕네라란 세이너키지 동안동안 아빠너시라 뿐네헥터 빠시라 아빠 마마 큰조
1: 메저 란디로이레 마이테이 란미 까나슬레이트레 랭악마푸기 땡골수 선악고농땀나 마판마시 타독두나 정신크레
0: 랄로이레 마이테이 땡골부 발올 차르코 이런 무지액 너바 브리티스키 땡골 마이테이 란미 아마맘나 마코이 따라따라가 바나두나 망가 깍깜라가 말이 바퀴져 먹다 이깟 크라와 마코이 이때나 공정 또렐디 셀나이는 센 크라와 아이 이슈이라 이 바퀴져마 아타우부싱기 이가 이띤난 기간에 거리기 랄로이그네 거리기 랄로이그네 말레스키 봄또 명마이나 아이 웃기 한마 척감감라 Makoi tanghaira. Makoi tanghaira paunabus on bamati chok nate. Gana de chubida. Mak egi de atatai. Sam chazer ohio.
1: Equi lan tozeroi. Equi chester game major. Let's go, sir.
2: Yes.
0: Lan tozeroi. Adudi, my hack to my co chubida.
1: Atuba.
0: Ayak. Chubedar the wa amatai jagge. Lau. Sangchilwa. Lawni, ai mai tei ni, nang shu mai tei. Lawni, ai bu hang guo yin. Law,
1: kari tak pi ge de ba me zhe.
0: Nang ge na kan de ya li ba thang de sha la. A du ga, ai ge ng che, ka lo lawni shu be da, ta zhe de ba dou ge no. Ye ngo, nu mi de she, ta ki ge dou re. Nu mi de shi ge lo yin na choi de na ta ra ge de ba mai tei ge ro yin ning tam dal nu mi. Aman mana kupra mai telai paki shang la hingai bu pun shil mate jego numit aseta ki gadore numit asigaloi na choi dina tara gadab mai te ye aroi bening tam lal numit ni aman mana kupra mai telai paki shang na hinga ai bu pun shilanu yek na malis na maning tam na mai te pum na minai yoling chandringai pauna na irai paki dab te imari kadang kat Sebengam cek, lau, lau, shubedar. Aigi teng ang tepang birabo.
2: What he say?
1: Sir, he wants to have to cut off his head.
2: Oh, oh my God! Well, well, try your luck. Try your luck. Go.
1: Aduga, atoba, pai biribat thangado.
0: Chingnaganune, atoba, chingnaganu. Aina hairi wasi asyang bani.
2: Toba.
0: Maitei di haido kragadi loere. Lanpam da kutdagi kulai di thai di. Nang naibu thajadraga. Aina kutsu thangi matonda pairi wasi ni. Lau suvedar. Aina ningjari wasi amuktani tungan miramu suvedar.
1: Hey Mahabir. Maitei ya Toba. Mejar di thang susang di. Nong mai maru susang bangam di. Ai gumbana. Kam daun ngak kak pangam zaga dage Mahabir.
0: Jom, pum nama aida tak kedauri bani ne shabeda. Yang ngak tuk ahum se uredana.
1: Thoba,
0: ahum sige mayai thang bang ngak tuk asida. Nak ki thang adu thau.
1: Mahabir,
0: ai nama tam birakke mayak teding ai kuko shabeda. Ima pum napam lamdam. Mai tei lei ma ngasi sajibugi taramrini pan masagol sen numit tag durba numit ase aroi be imagi ningtam numit amam mana kupla ba inda yek na ba malis na imagi kudang numi nai yoring sallarani lai ba tiro ba pauna prisa pasi kalam mangamtre waro biganu kui ma ngasi nasagi aroi ba kongshet Marik pakai demak tu matuai pamukhi drama kalla thau nasa singa kusam nadur. Imagi natam pak tak tenog nenog natuai kat sebengam ba pina biu kapu bi. Jai Radhe, Jai Sri Sri Govindagi, Jai Yai Pavi Mama Tei Lei Magi, Jai.

마칸기 담모이다 풍독다나 담리바 와하이싱아두니 나이리바 가람바마담다부 싱나파우담라카니 마하기 담모이기 와하이싱 마탕기 세이다 타미나시 데이나쿠마리기 콘젤다 비노렌젠나 세이링바 아마디 렌비르 타우나나 세이랑바

0: 가리기는 나마 이 사람이 칭 좁아싸기비 사람이 그당 빨리 칭해내게 와올라오래
1: 아이나
0: 아이나 아이들아 아 이 사람이 칭해노 넌 티나 아이나 치는 거 자원 홍시하이나
1: 너한테 구하는 말이 구
0: 요 왜 나 왜 됐어 허지부 꼴미쿠라 넌 꼴미쿠라 허지쿠라가 위다
1: 너한테 구하고도 안 되겠어
0: 요 이 생다마 미기마 사실을 라니 칸이 누가 아이나 난생 마시마 다리야 해결해고자
2: 아이비 마시마
0: 치 다음 톡 라면 해비 가리기 바람도 놀라미 아이나 오엘 쟤는 그 비싸들로 홍대
2: 봐봐 아이씨 에만나 뒤에 이승 속보라 보내봐
0: 쟤는 왜 가리기 why you living here 아픔지 가리기 라람이
2: 아씨 봐봐 안하네 아이 문 남는 액지 라람 비가다 우리
0: 거꾸노 이시라기 너무 뒤빨리 사마스 내가 이망다 이미 나래 이시라기 불쑤지고 이시라기 이젯 걸루
1: 아이고 토이 비시 남나 쟤에 맞다 알아봐
0: 에 쟤에 맞다 봐 이자는 비세 응아시드기 나온다 비토해
2: 아 거의 봐봐 시디
0: 로이 수만들아 가해는 딸마이 야대 그럼 스피크는 사가사디 일로 방해다보니 자료 빛에 마시드기는 곧 자나와를 쳐러 나 거의 눈신없이 우드이 바빼래
2: 아스 아 거의 봐봐 시마 마따아머니
0: 에 마따아머 얼교 어로 어로이 또 아둠내 허로 이빠살래 아 아두가 나게 되면 이빠나 얼른 자원 옮길거니 나는 세포기비 사나보두디
2: 봐봐 시들레이리
0: 아 사나보줌디 이빠보르게 이빠살래
2: 시푸는 먹신신 나 고인에 따라 돈 망가뜨니
1: 어 마니 마니 와
2: 고인에 따라 가야 되잖아 푸룩이 형
1: 푸푸 에이 누나 왜 푸룩 아이 좀 야옹이 가고 마시 나한테 푸룩이 이게 마시
3: 라오네 봐 애들 라오네 애들 짱 먹어봐 까리 이놈 낭가 한 거 이래지 뭐 낭가 이네 싱가랑가 탱가를 보신다 때 애들 밥 먹어봐
4: 야르도 봐
3: 아도 사주 탁기게 됐니 사주 사기 됐니 아도가 아이 먹 사기 어리가 또
4: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3: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허상 다미리 람코이 와리다 윤포 모이버 토롬 닝승버기 미후 통다 토롬마스다 소니가 오너더 와리 사버기 안부서루 오너비 기밤어디 토롭부 독바 딜립 마잉범 토롬 다비리버시 상가이 전을기 누비당기 토롬버링미

알카이약닉 건조드 이사이시 타한제케블로니나 기 란독스블로이저레 아카스반 임팔 하우징 미당기 붕따라 마카이타레 가시기 상가이 채널기 토론 파링 산독스바 마탕스르로신제리 하잉존기 당 군이토이 니도가부노미 아육붕 망가 마카이타바 마탐다 상가이 채널기 아한바 토론 파링 산독파우서가니 마타마도 파부등기 오이나 토론 따비리부스기 마탕스르다 가이니아 탕리제리 누가이바 야이파바 봄나마키 제힌